대사면 대사면에서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대사면

0: 挑战下台湾总理给了台湾的主席人上司法文化在相当美感这块的我们是那时候一个文章这边的
1: 그래서 나한테 다시 다른 날 쉬는 데서도 비상 그래서 나한테 다시 다른 날 쉬는 데서도 비상